0: fin de semana en Match 93.9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창희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